0: 스테이션 조조개 다 꺼낸진
1: 알렘예이 투에 난렘예이 투에 니뇨 다디 예 마게레 치 웨비 기억 스타 44 투아나이시 푸구슨 넘버 5 푸구슨 넘버 5 기체게 치타 넘버 300,000 스타 44 투아나이시 스타 44 투아나이시 Star 4421 Pugusin number 5 Newendichita 300,000